0: 여기 스타일이
1: 소중한 것인 전화번호는
2: 대표적인
1: 전화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.
3: 电话是空号，爱听不查账号，
4: 在内容用电话都话的，你听你妈播的。